0: 냐라 으아이 과불 하야스 하고 아가 배나래 아세 보배 하이바 한대 샹대 스데 아냐메 브
1: Cita de amor terminó en un millonario asalto en Ciudad del Este. No, no será.